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5월 초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결공간경제개발구 AI 더하기 자율주행 환경미화 장비 대상 첫 청소 로봇이 출고됐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결여행 2026 전국대학생 가요제가 성광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서 2026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날 4대 주제 문화향연을 선보였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12일 연길공항경제개발구 조립식 산업단지에 위치한 AI 더하기 자율주행 환경미화 장비 대상의 첫 자율주행 청소 로봇이 정식 출고됐습니다. 이 대상은 지역 고급 장비 제조업과 인공지능의 심층 융합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연변주는 물론 동북 지역 환경미화 산업의 지능화 5만 원, 연간 세수 200만 원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 50명에서 80명, 산업사슬 연관 고용 100명에서 150명을 창출할 전망입니다. 심수시 윤경 환경공정유한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1기 대상의 순조로운 가동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2기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며 2기에는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0: 원격미화 특수 다량 생산기지와 공동실험중심을 조성하고 핵심 부품의 자체 생산을 실현해 연구, 생산, 시험이 일체화된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부시장 해문파, 공항경제개발구 당사위원회 부석이 류국상, 공항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부조임 리성화, 중국공중상학원 기업가 구락부 집행조석 겸 비서장이고 향항 북경해외련의회 상무리사이며 북경공중상학투자관리유한회사 총재인 우금룡이 출고식에 참석했습니다.
1: 6월 11일 저녁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 전국대학생가요제 결승전 및 청춘축제가 연변노동자문화궁에서 열렸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10명 참가자가 한무대에서 실력을 기록고 심수대학교의 맥종닭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용걸이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결승전 무대에는 10명의 결선 진출자가 차례로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목소리와 풍부한 감성으로 곡을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노래마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꿈에 대한 열정을 담아냈으며 연길과의 만남, 아름다움과의 만남을 노래하며 새 시대 대학생들의 활력 넘치는 청춘 풍채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경연 중간에는 수목연화 창립자 로경술이 특별 초청돼 출발, 평생 너와 함께를 열창했습니다. 또한 가수 풍심원도 마지막 필름 한 장, 바람이 일 때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연길 문화관광 추천대사인 로경술은 도시의 추억, 산수의 정취, 미식의 향기, 민속의 기억 등 4개 문화관광 특별상을 시상하며 참가자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연길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채점 결과, 신문화관광 더하기 스타의 심층 융합 효과를 이뤄냄으로써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욱 널리 알렸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연길에 관심을 갖고 연길을 동경하며 연길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0: 6월 13일은 2026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는 문화재는 인민의 것이며 인민을 위해 봉사한답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시에서는 공룡의 고향을 찾아 뿌리를 되새기고 무형문화재 장인 정신을 계승하며 홍색 유전자로 혼을 다지고 변경 수호의 초심을 이어가다를 주제로 문화유산 선전 전시 계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활동은 시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며 전시 문화관과 관광지, 학교, 도시 광장 등 주요 장소를 아우릅니다. 활동은 공룡문화와 무형문화재 문화, 홍색문화, 변경수호문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는 바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문화재 사방침을 견지하면서 공연과 전시, 몰입형체험, 연구학습활동, 과학보급선전교양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문화유산이 전시관을 벗어나 일상 속으로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도시문화관광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연길의 고품질 발전에 문화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공룡문화 분야는 연길 공룡박물관과 연길 공룡왕국 등 핵심 자원을 기반으로 모아산 국가산림공원 5A급 관광지 조성과 결합해 과학보급의 교정 진입과 우수연구학습, 체험형 상호작용 활동 등을 전개해 연길동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무형문화재 문화 분야는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와 계승에 초점을 맞춰 공방 참관과 카니발 장터, 교정 전승 활동, 군중 공연 등을 결합해 무형문화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색문화 분야는 연길의 홍색 자원과 도시 인문 기억을 깊이 발굴해 몰입형 홍색 이야기 선전 강연과 옛 물건 수집, 전시 등을 진행하여 혁명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고 혁명 정신을 계승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수호 문화 분야는 연길 변모 독서 판공서 예터 등 문화재 자원을 활용해 오록정 영토 수호 주제전과 전시 문화재 유적 사진전을 개최해 연변 변경 지역 수호 역사의 맥락과 천년에 걸친 변경 방어 시설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군중들이 선조들의 국토 수호 정신과 책임감을 되새기며 충성과 헌신의 애국 정서를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지식성과 흥미성, 체험성을 겸비한 문화 향연이 이미 막을 올렸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각 분야의 다양한 활동

0: 활동에 참여해 연결 문화유산의 매력을 몰입형으로 체험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함께 보호 계승하며 널리 선양할 수 있습니다.
1: 독거로 인해 갑자기 싫어진 상황에서 신흥가도 민강사회구역 격자원은 당근셀로 디지털 연결 인솔 건설 플랫폼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노인을 병원에 이송함으로써 디지털 관리가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민강사회구역 격자장과 격자원은 일상 순찰 과정에서 관할구역 내 한 독거로인이 계단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즉시 2개 경로로 신고 체계를 가동했으며 당근셀로 디지털 연결 인솔 플랫폼에 등록된 격자망 정보를 활용해 노인 가족과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노인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민강사회구역은 당근셀을 중심으로 당근셀로 디지털 연결 인솔 플랫폼에 의거해 격자망 전구역 방문 조사를 상시화로 시달해 관할구역 내 민생 상황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독거로인 등 특수군체의 생활 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0: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각종 캠핑장과 인터넷 인기 음식점 고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위험을 예방하고자 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야외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전문 검사 행동을 실시해 여름철 식품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6월 9일 집법예일꾼들은 관할 구역 내 캠핑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하게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류 구비 여부와 종사자 건강증 소지 여부, 식품 가공 조리 과정, 식기 세척 및 소독 상태, 주방 위생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사용 식재료 유통 기한 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에서 집법일꾼은 식품안전법률 보급 활동도 경행하면서 경영 책임자와 종사자들에게 식품안전 관련 법률 법규와 주체 책임 요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식재료 구매 검사와 환경위생 관리, 설비 소독 등을 일상적으로 철저히 실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또한 경영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해 식품안전 최저선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 관할 구역 내 캠핑장과 인터넷 인기 음식점들은 전반적으로 경영이 규범적이고 식품안전 관리 제도도 비교적 잘 시달되고 있었는 바 교정 위반 경영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6월부터 인터넷 음식 배달과 유치원 식품 안전, 피로 운전 판정 등 여러 분야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인터넷 음식 배달 새 규정, 유령 배달업체 정돈, 인터넷 음식 봉사 경영자가 식품 안전 주체 책임 감독 관리를 시달할 때 권한 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새 규정은 유령 배달업체의 플랫폼 입점과 허위 영업 자격, 허위 영업 주소 등 등록 문제에 대해 플랫폼은 입점 업체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감독 관리 부문 데이터와 대조 검증해야 하며 6개월마다 업체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갱신해 허위 또는 효력이 상실된 자격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는 문제를 근원으로부터 차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유치원 식품 안전 새 규정, 고위험 식품 엄격 관리, 유치원 식품 안전 주체 책임 감독 관리를 시달할 때 권한 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은 원외에서 건드리 과자와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자, 시작할 때 고향길 향길 빨래 해줍니다. 근데 어머님들 고향길 합니다. 그리고 고향길 가다가 다가 역시 빨래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 보기엔 기엔 역시 빨래 해야 됩니다. 보기엔 아닙니다. 보기엔 수수한 빨래 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2절의 후렴구 반복되는 부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1, 2절만 해보겠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내동,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앞, 부.
1: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46번째 시간입니다.

할머니의 고래는 생전에 늘 하시던 유언대로 마을 동구 밖에 큰 무덤가게 뿌렸다. 할머니의 어머니인 꽃순이의 고래도 그 무덤 주변에 뿌렸다고 했다. 그 기억의 무관 나락과도 같았다는

자승골 참변을 증거해주는 무덤은 지금 호석으로 둘러져 있고 무덤 앞에 록골 참한 유적지라는 화강암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다. 장례를 진대해 나간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달래를 꺾어 덮었다. 하얀 뼈가루 위에 소롱색 진달래 이파리가 덮였다. 할머니와 할머니의 어머니는 이제 진달래꽃이 뒤덮인 명계에서 다시 만났다. 진한 사토리로 높은 목청으로 그동안 장례 절차를 밟아가는 사람들의 출연한 모습을 배경으로 진달래는 슬픈

0: 세 가지의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다시 고래암을 안고 롯골로 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제를 지내고 할머니의 고래를 동굴 밖에 뿌린 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차 안에서 종혁의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을 종혁이와 하루코가 함께했다. 오랫동안 여성 사업을 한지라 세련됨으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막상은 70대 고령에 들어서 있는 어머니의 일신에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보다도 더 짓무겁게 내려앉은 것은 슬픔이었다.
1: 아흔을 넘겨서 하셨으니 호상일세.
2: 그래, 이러인내 사는 동안 모질었다고 눈 흘기는 이도 없으니 참으로 너무도 어리사신 노인이늘세. 그리고 천수를 다 누렸으니 참으로 허상일세.
0: 매운 제수를 받아 마시고 일껏 감춘 음식을 우물거리며 마을의 좌상들이 주고받았다. 어머니는 서글픈 듯 절레절레 머리를 저었다. 눈물을 다스리지 못한 채 제수를 돌리며 어머니가 나치막히 한마디 했다.
3: 부모님 가시는 길에 허상이 어디 있습니까?
0: 무작정 슬프고 죄스럽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마을의 노인네들이 상주에게 위안의 말을 하였지만 어머니는 그 위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평생을 그렇게 차마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할머니의 삶처럼 가는 길이 너무나도 애답고 초라해 보였던 것이다. 노인들에게 제수를 일일이 권하고는 어머니는 스스로 한 잔 따라 마셨다. 매운 술이 식도를 따갑게 달구었고 가슴 한 자락을

0: 어머니는 한켠에 돌아앉으며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종혁이가 다가와 꼭 끌어안아주었다. 정작 아들의 듬직한 어깨에 몸을 맡기자 서러움은 더 커져 울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눈이 화등단 같이 우묵해진 어머니가 신음 같은 소리로 말했다.
1: 할머니의 시신을 내가 렴해드렸는데, 글쎄 할머니의 가슴머리 아래 큰 흉터가 있더라. 찬찬히 보니 글쎄 글자였다. 비쩍 마른 몸인데도 그 글자는 악착같이 남아있더라. 외말로 새겨진 이름이었다.
0: 말하면서 어머니는 또 한 번 부르르 진저리를 떨었고 그 전율이 정혁의 몸에까지 전해졌다. 한켠에 오독하니 앉아 그들쩍을 곤둬보는 하룻곡의 낯빛에 질린 얼굴이 정혁의 눈에 맞띄었다. 그 역시 저도 모르는 사이 상주계 일원이 되어 있었고 상주들이 겪는 아픔과 지친 표정이 그의 얼굴에도 그대로 올라 있었다. 더욱이 할머니의 증언을 신변 곁에서 샅샅이 들어온 그녀였기에 그 슬픔은 더 핍진하고 무겁게 안겨들었다.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어머니는 정혁의 품에 안겨 완전히 맥을 놓았다. 정혁은 듬직한 어깨로 어머니의 갑작한 몸을 꼭 받아주었다. 조수석에 앉은 불안으로 흔들거리는 하루곡의 눈길이 백미러에 비쳐들었다. 자기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있던 어머니가 문득 눈을 번쩍 떴다. 헛것에 들린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1: 어머나, 고양이, 아우, 이 정신 좀 봐라.
0: 그제야 떠올랐던지 정혁이도 소리 질렀다.
2: 그래요, 고양이를 그냥 두고 왔네요.
0: 정혁과 하루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아래쪽을 살짝 들면서 문을 밀었다. 오래되고 낡아서 아귀가 잘 맞지 않은 문이 찌걱하고 열렸다. 그 문을 그때는 고쳐드리지 못했고 할머니는 가셨다. 문화기가 내리는 소리가 슬픈 하소처럼 들렸다. 가슴이 쓰려 종혁은 잠깐 문고리를 쥐고 그 자리에 서버렸다. 당금이라도 할머니가 엄마야 정혁이 왔냐 하고 갈그랑대는 소리로 반갑게 맞아줄 것 같다.

텃밭에서 딴 오이를 시원하게 물독에 담가 놓으셨다가 꺼내주시기도 하시고 말잔치집이나 환갑집에 다녀오신 날은 고쟁이에 꿰차고 떡이며 과자를 요술사처럼 내놓으시고 손주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름 골골에 웃음 담던 인자하신 할머니셨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맞아주었던 할머니의 집은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조일광 정소나 제작의 렴무력 46번째 시간입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 아이는 물론이고 동네 아이들을 봐도 그냥 스쳐 지나지 못하고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가끔은 다가가 이야기도 걸어보곤 합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과 노그름한 손이며 모두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힘들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거나 속상해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그 노그름한 손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거나 두 팔로 목을 꼭 껴안고 엄마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아이를 볼 때면 삶의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에 빠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노그름하다입니다. 노그름하다는 좀 노글노글하다 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의 손처럼 나른한 상태를 말합니다. 노그름하다는 또 좀 묽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죽이나 풀 같은 음식의 농도를 나타낼 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아이의 아침 식사로 좁쌀죽을 자주 끓입니다. 죽을 쓸 때 아이가 먹기 좋게 매번 적당한 물량을 맞춰 노그름하게 죽을 완성하셨고 포도말랭이를 잘게 썰어 죽에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나른했던 몸도 조금씩 기운을 찾곤 했습니다. 노그름하다는 이처럼 몸의 나른한 상태와 음식의 적당한 물기를 모두 표현하는 참으로 정겨운 우리말입니다. 아이의 노그름한 손을 잡을 때의 따뜻함,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노그름한 죽의 맛처럼 이 단어에는 삶의 소소한 행복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나른함

과 포근함이 오히려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노그름하게 쓴 죽 한 그릇으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 종인 설, 오늘은 문화와 자연유산이 신시대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제18회 해협 론단 대회가 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1: 올 1월부터 5월 전국 철도 료객 수송량이 연수로 19억 6,900만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미국이 이란과 14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은 인류 문명 발전과 자연 진화의 중요한 성과이자 서로 다른 문명 간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중한 재물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자 인류 문명의 지속과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계승,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과 자연 명물이 신시대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이민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동굴내 가장 아름다운 관음상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하남성 라강에 위치한 룡문석굴 연구원 디지털화 전시청에서 직원이 만불동 관음 동굴의 현황과 복원한 이동판 3D 프린팅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룡문석굴 연구원 문물보관 전시 문헌자료센터 전시 디지털과 장국봉 부과장은 조각상에 관한 모든 정보는 디지털 공간의 연구석으로 저장돼 예기치 못한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조각상이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큰 석각 예술의 보물고로서 룡문석굴은 중화 문명의 수천 년의 깊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지를 고찰하면서 습금형 정소기는 이런 중화 문화의 보물들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존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남짓한 동안 룡문석굴 연구원은 주요 동굴에 대한 디지털화 채집을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고정밀도 디지털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이 340건의 소장 탁군에 대한 디지털화 등록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조 디지털화 기술의 병목을 돌파하여 흩어진 문물 14점에 대한 신수 합의를 실현했습니다. 룡문석굴연구원 당연의 속이 요구는 청소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룡문석굴에 대한 과학기술 보호 기초연구, 선전과 전파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중화 문화의 보물들이 영원히 전승되고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대국인 우리나라는 총 60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화유산은 41건, 자연유산은 15건, 문화와 자연복합유산은 4건입니다. 당면 각지 각 부문은 문화범흥문화유산 보호법규를 제정했으며 제4차 전국 문물보편조사를 가동하고 전국 국유박물관 소장 문물

0: 안전관리 조문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조치는 중화민족의 귀중한 유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장벽을 쌓습니다. 국가문물국 종책법교사 류대명사장은 보호를 시종 선차적 과제로 삼고 단계별 분류별 보호체계를 적극 구축하며 문물보호 종합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유산이 영원히 보존되고 후세에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허조족 이마카는 묻습니다. 동강시 무형문화유산 문물보호센터 리서주임은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보호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채집한 진귀한 영상, 사진, 문자 등 자료를 입력해 호조문화자원의 한관 보존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체험관은 또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구와 문화창의제품 맞춤형 서비스 구역을 건설해 오래된 무형문화유산의 대중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자연유산이 대중생활에 융합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조성 동북부에 위치한 범종산은 희귀 멸종위기종인 검금빛 원숭이와 법종산 존나무의 세계 유일한 소식지입니다. 또한 떼어난 산수절경과 깊은 문화조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탁월한 생태보호 성과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조 범종산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국 임효료 국장은 산 위에서는 간법을 실시해 관광 과부하 문제를 근절하고 원시 생태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 아래에서는 량질 생태 자원에 의존해 범종산 주변 지역의 생태 양로, 종품 민박 등 녹색 저탄소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현지 대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지 중 90%가 우수량호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인 61%, 아시아 평균 수준인 68%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연의 보물이 창출한 생태적 배당은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득감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삼림조원국 자연보호지관리사 손홍란 부사장은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생태관광, 자연체험학습, 리마경제 등 녹색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문화관광을 지방의 기간산업으로 키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고 보호와 발전을 병행하는 모식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1: 제18회 해협론단대회가 13일 함흥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혼영이 대회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올 4월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국민당 정려문 주석을 만나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위협을 위해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양안 교류 협력, 양안 융합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시종 중화민족의 전반 리익과 장원의 발전에 견지해서 양안 관계 대국을 파악하고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 인식을 견지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세 간섭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뜻김없이 추진하며 중화민족 공동의 터전을 잘 지키고 잘 건설하며 잘 발전시켜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4차 전원회의에서 15차 5기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으며 이는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해서 광활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양안 한가족 리념을 견지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와 대만 기업이 양안 교류와 협력, 융합과 발전에 대세에 가세하면서 대륙의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양안 동포와 양안 청년들이 중화민족, 중화문화, 위대한 조국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고 떳떳한 중국인으로서의 기계와 기상을 갖추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부주석 장영공은 축사에서 양안 동포는 모두 중화민족이고 같은 뿌리를 가진 일맥상통의 한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대만인은 떳떳한 중국인이기도 합니다. 양안 교류 협력을 심화해 양안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공동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기타 대만 동포 대표들도 자리로 발언했습니다. 대회 앞서 왕혼영 정협주석이 론단에 참가한 대만 귀빈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0: 중국인민 항일전쟁의 승리는 중국 현대사에서 외적 침입에 맞서 거둔 첫 번째

완전한 승리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버팀목 역할은 이 승리의 관거리였습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노송을 통해 오늘 그 가열초설했던 존하의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련영송 심양시 9.18 역사 박물관 광장 앞에는 거대한 기념비가 묵묵히 서 있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인력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군이 만주를 침범했습니다. 9월 20일 중공조항은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 강점에 반대한다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1935년 12월 장정을 거쳐 성북에 도착한 중공조항은 와이오부 회를 열고 한일민족통일전선전략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전국 각계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중화민족의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36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서한사변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민족 존망의 위기 속에서 국공양당의 제2차 협력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인 단결 항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이 로구교 사변을 도발하며 항전이 전면적으로 발발했습니다. 사변 다음 날 중국 공산당은 전국이 전보를 발송하여 전국인민, 군대, 정부가 단결해 민족 통일 전선에 조롱송을 쌓고 일본 침략에 저항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시기 일본군은 중국 대지에서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화, 략탈, 살육, 강간 등 끔찍한 죄악을 소숨치 않고 자행했습니다. 강사는 부서졌지만 기계는 꺾이지 않았고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망국론과 속전속 결론이 난무하던 1938년 모택동은 연안의 도굴에서 지구전을 로남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속전속결이 불가능하고 항전은 지구전이 될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중국에 있다고 욕설했습니다. 또한 이민전쟁 발동 전략을 제시하며 중국 항전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민에 의지하고 이민을 동원하며 이민을 위하는 길이어야만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항일 국민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동성 있는 유격전을 창의적으로 전개하며 수많은 작은 승리로 대승리의 기반을 쌓고 일본군의 잔여 세력을 점진적으로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침략자를 이민전쟁의 거대한 바다에 빠뜨리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기는 전쟁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평영관 대첩은 일본군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백단 대전에서는 반로군의 105개단 20여만 명이 참전해 1,800여 차례 작전을 펼치고 2만 5천 명의 적을 소멸했으며 다시 일본군 병력을 억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항일전쟁 기간 반로군 신사군, 화남 항일유격대는 일본군과 12만 5천여 차례 교전하여 170여만 명의 적을 소멸했습니다. 이 중 일본군만 5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동북한일연구는 14년간 분투하며 25만 명의 적을 소멸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듯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이 민족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는 강대한 힘이자 전민

0: 100만 명을 넘으면서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와 공공의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여객들에게 다양하고 고품질의 출행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객 800여 명이 탑승한 관광 전용 열차가 최근 섬서성 4시에서 출발해 롱해 철도를 따라 하서주랑, 우름치, 인영, 알타이, 카시카르 등지를 경유하는 왕복 운행을 실현하면서 탑승권 한 장으로 신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객 호염홍은 이 관광 열차는 시설이 구순하고 좌석도 편안해 체험감이 매우 좋았다고 터놓았습니다. 얼마 전 흥룡강선 2026년 첫 신강 관광 열차인 용강관광 은료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고령자 맞춤 개소를 마친 이 열차는 지금까지 이미 연회수로 5천 명 이상의 고령 여객을 수송해 노년층 여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열차가 됐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할빈국 할빈철도문화관광회사 로사명 사장은 내몽골, 령카, 감숙, 신강 4개 성과 자치구를 경유하는 이 관광 열차는 도낭막고굴, 명사산, 월아천, 신장, 천지, 사이림호 등 30여 개 유명 관광지를 이어놨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들어 철도 부문은 각지 문화 관광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철도 관광 융합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운행 로선을 정교하게 설계해 참대곰 전용 열차, 장강 삼각주의 별, 중원 철도, 대하지, 남호 등 새로운 테마 관광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1: 5월 전국 전자상 거래 물류 지수가 111종으로 연 3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자상 거래 물류 오므량은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업계 경기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올 연휴와 6.18 쇼핑 페스티벌의 사전 재고, 주문 예약 등 호재가 겹치면서 국내 소비시장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5월 중국 전자상 거래 물류 지수는 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농촌 지역 전자상 거래 물류 수요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추임에 따르면 녹색 소비재의 향촌 시장 진출, 농업 분야의 신질 생산력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속도가 모두 상승하고 업계 전체의 운영력과 종합 서비스 능력이 최적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안정적으로 향상했습니다. 다가오는 전자상 거래 성수기 대비해 물류 기업마다 배송 방안을 전면 최적화하고 배송과 콜드체인 비축 설비를 승격하며 도시와 향촌 지역의 말단 배송서를 증설하는 한편 서비스 기준과 직원 교육을 강화해 물류망의 효율적 운행을 보상할 것입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최충부 총경제사는 소비품 신규 교체 등 소비 촉진 정책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쇼핑 시즌에 집중 수요가 겹치면서 업종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고 전자상 거래 물류 활성도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0: 단오절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 음식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무형 문화 기회가 문화 창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면서 시장의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상해 여러 식품 기업의 중지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남경로에 위치한 오랜 가게는 아침부터 고객들로 붐비었습니다. 가게 책임자 심효룡에 따르면 현재 중지 판매량이 매일 4천 개 내지 5천 개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새로 출시한 흑미팥죽 중지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강남 지역에서 초여름이면 성행하는 전통 특색 흑미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효룡에 따르면 특색 흑미밥은 모세 나무잎으로 잡쌀을 하룻밤 담궜다가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팥속을 넣으면 흑미 팥속 중지가 완성됩니다. 올해 이 신제품은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회회로에 위치한 또 다른 식업체는 중지잎으로 찹쌀을 감싸 만드는 전통 형식을 바꾸어 중지를 디저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은 초콜릿이고 속은 과일이나 파친 중지는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상해 시민 풍열은 이처럼 중국과 서방 양식에 어우러진 중지는 처음 본다면서 새로운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절강 이어 국제상업무역성에서는 송나라 비단 등 전통 공예를 곁들인 단오절 문화창의 제품인 향랑과 오색줄 판매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몽단 경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가게는 구매 상도로 붐볐고 온라인 주문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소몽단은 고명의 한 고객이 이미 수차나 구매했다면서 처음 가져간 상품이 잘 팔리면서 상품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14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며 협정을 체결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자주적인 연구개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안정된 후 미국은 이란 경내 또는 미국 본토에서 산재에 손교되는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 또는 제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고 여유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만약 예상과 어긋날 경우 궁극적인 수단도 남아있다고 유협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가 1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파키스탄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 지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글로벌 상무무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충돌, 수요량 극화, 보호주의 태도 등 요인이 세계 경제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 1월부터 올해까지의 기간 우리나라 수출입은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에 뛰어난 대외 무역 실적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제조업의 지구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 모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5.3% 증가한 20조 6,800억 원에 달해 증가폭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까지 우리나라 월간 수출입 규모는 연 3개월 동안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와 투자 흐름에 따른 산업 배치가 중국 대외 무역이 실적의 얘기를 뛰어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I 컴퓨팅 인프라 건설 붐이 중국 첨단 기술 제품 무역 성장을 겨냥하고 집, 컴퓨터 설비가 수출입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5월 중국 반도체 수출의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컴퓨터와 부속품 수출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 경제학자는 AI 산업 사슬이 첨단 기술 제품의 양방향 무역 활성화를 이끌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설비의 수출입 성장을 동시에 추동했다며 은행은 중국의 연간 대외무역 성장 예기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리시아 스타즈 일보는 중국의 수출 성과가 예기보다 뛰어나다며 중국 경제와 산업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반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수입도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 국내 제조업과 항만, 다국 산업 사슬과 공급망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수출 우세는 확고합니다. 리튬 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등 제품은 1월부터 5월까지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친환경,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완비화한 산업 사슬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녹색 에너지 장비와 AI 하드웨어 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장 다원화 전략도 중국 대외 무역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조 1,400억 원에 달해 역대 같은 기간 최초로 1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세안, 유럽 동맹,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인터내셔널 그룹 보고서는 무역 상대국 다원화가 단일 시장의 변동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신흥 시장의 지속적 확장이 중국 대외 무역의 충격 저항력을 크게 높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냐 경제학자 제임스 히크 와티는 중국의 대외 무역의 강력한 성장세는 다원화한 무역 파트너를 통해 글로벌 무역 회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 지역을 위해서 안정적 시장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경제무역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서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 중국은 글로벌 무역 회복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8조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입 성장폭은 21.5%를 기록하면서 연 3개월 동안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오세아니아 리뷰 웹사이트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 수입이 20%의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은 국내 산업 수요의 강력함과 소비 기반의 안정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남아 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 겸 말레이시아 일대일로위원회 비서장인 량지화는 아시안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양호한 흐름은 지역 내 무역, 투자와 산업 협력의 활성화를 직접 견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보여준 안정성과 지구력은 정밀하고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 통제 정책, 완비화한 산업 체계, 초대 규모 시장, 지속적인 고수준 대외 개방을 만들어낸 종합적 우세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전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남아프리카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은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소속 시간에는 최근 3년 만에 처음 금리를 인상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신시대 인재 사업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전면 관철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수분평이 중앙 인재 사업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종 인재발전체제와 기재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양성과 등용, 평가와 봉사, 지원과 격려 등면의 체계적이고 기재적인 장애를 타파하고 네 가지 주의 현상을 타파하며 인재 등용 주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며 우리나라 제도적 우위를 인재 우위와 과학기술 경쟁 우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의 성장에 유리한 양성 기재, 사람마다 재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등용 기재, 인재들이 각자

0: 문화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경력이제,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데 유리한 경쟁기제를 서둘러 형성해 과학연구에서의 각종 형식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관리방식의 구속으로부터 인재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시중 전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고 등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 인재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중국의 발전은 또한 전 세계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 영입 정책을 실행하고, 전 세계의 혁신 자원을 잘 활용해 시급히 필요하고 부족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영입하고 흡인력과 국제 경쟁력을 인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대담하게 혁신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며 혁신을 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덟째, 시종 과학자 정신을 고양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선도이자 사상적 담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가슴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애국정신, 과감하게 과학의 고봉에 오르고 과감하게 남보다 앞서는 혁신정신,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에 전진하는 실무정신, 명리를 탐내지 않고 연구에 전념하는 헌신정신, 지혜를 모아 난관을 돌파하는 단결협력의 협동정신, 기꺼이 기림돌이 돼 후학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인재 양성 정신을 고양해 각 부류 인재들이 애국분투의 뜻을 세우고 개척 혁신에 정진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상기 8가지 내용은 우리나라 인재 사업 발전의 법칙성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는 데 기초해 제기한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로서 우리는 이를 시종 견지하며,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흠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10개 국가의 참가 업체 400여 개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 120여 개가 공정기계와 도관, 수력시설, 도로재료, 건축자재, 지능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성과는 많은 참관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동화 설비, 현지화 서비스와 맞춤형 방안은 적지 않은 중국 기업이 언급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전시에 참가한 중국 기업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가 기초시설 건설 수요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현지 시장은 제품 성능, 운영 원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단일 제품 수출에서 현지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

제품과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31그룹 부스에서 전동 중카드, 전동 지게차와 신축할 지게차 등 설비가 초점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건축과 물류, 창고 등 3대 분야에 착안한 31그룹은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31해양중공업유한회사 국제마케팅경계에 따르면 산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과 교통운수체계가 비교적 성숙되고 시장발전 예비가 비교적 큰 남아프리카에서 연료 원가가 비교적 높아 전동화 설비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산업단지와 중심 창고 건설에 투자한 31그룹은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에 교육센터를 설치해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지 산업단지의 직원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여러 중국 기업에 따르면 설비 신뢰성, 운영 원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아프리카 시장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은 제품 품질, 서비스 체계와 맞춤형 능력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 기계 기업 외에 여러 인프라 부대 시설 분야에 중국 민영 기업도 아프리카 시장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 남아프리카를 중요한 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처음 참가하는 산서 금표 광전과학기술위원회사 총경리 금단단은 케냐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나라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올해 아프리카 시장을 갈증 개척할 계획입니다. 김단단 총경대에 따르면 출항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간단한 공급에서 수요에 따른 맞춤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명 제품의 경우 현지 시장의 규격, 사용 수명, 제품 품질 등에 대한 현재 요구에 따라 제품과 방안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와 현지 기후 환경, 전력 환경, 사용 장면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남아프리카의 수요를 반영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남아프리카 기초시설청 책임자 마미처 마세모라는 기초시설 분야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세계 선두적 지위에 놓여 있다며 남아프리카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세모라는 남아프리카는 더 많은 현지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과 전문 능력을 가져와 남아프리카 본토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에서 남아프리카는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업무를 확장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제조의 우세는 완전한 산업사슬과 강대한 제조 능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시장으로 나가 량질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시장에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탄소의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육서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한 정보를 드리는 뉴스 초점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수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3: 유럽중앙은행이 11일 유로존 3대 관건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며 중동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가한 후 통화정책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첫 중요한 조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총 전쟁의 지속 시간이 얘기를 초과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 전도되면서 통화 팽창 압력을 높이고 유럽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날 공보를 발표하고 6월 17일부터 유로존 예금 기재 금리를 2.25%, 주요 재용자 금리를 2.4%, 한계 대출 금리를 2.6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중동 전쟁이 통화 압력을 높이고 있다며 통화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 가격 충격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달려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위험 부담과 유로존의 중기 예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전쟁의 영향은 소비자의 신심을 약화시켰고 에너지 원가의 상승은 실제 수입을 침식하면서 단실 내 개인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로임 증가 얘기가 둔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타 도입품 구매 원가가 날로 증가하면서 판매 가격을 높일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핵심 동화 팽창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품과 상품, 서비스 가격을 통해 더 광범위한 분야로 전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가르드는 이런 영향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5월의 유로존 핵심 통화율이 4월에 2.2%에서 2.5%로 올랐다고 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예측도 유럽의 저성장률과 고통화율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얘기를 0.9%, 통화 얘기를 2.8%로 상향 조정했으며 에너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위에 놓일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5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중동전쟁의 영향 때문에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세와 재정압력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의 직접적 개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에너지 집약형 기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주민의 구매력에 지속적으로 영향 주면 간접적 피해가 현저하게 늘 것입니다. 그러나 베렌베그 은행 수석 경제학자 호르그 슈미디는 이번 금리 인상은 정책적 착오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한층 더 긴축하면 수요에 압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행 수석 유럽경제학자 마크 월은 이번 금리 인상은 새로운 에너지 충격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점차 미래 정책 긴축의 지속 시간과 강도로 옮겨질 것입니다. 네덜란드 상업그룹의 거시경제학자 카스텐 브레스키는 유럽중앙은행이 7월이나 9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에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정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은 시종일관 생태보호를 전제로 대상건설을 버팀목으로 브랜드 승격을 중요수단으로 삼아 광천수 산업의 규모화, 고급화, 브랜드화를 추동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4호 기간 안도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는 누적으로 232만 톤의 생산량과 32억 원의 생산액을 실현했습니다. 안도현은 시종 생태보호를 산업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원지 생태보호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1, 2급 및 준보호구역을 과학적으로 확장하고 수원지 보호개발 리용 관련규범을 연구 출범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견고한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근년간 안도현은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를 핵심으로 삼고 산업군집을 육성하며 루계로 58억 원의 공급 투자를 완성했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연변주 적십자회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 가동식이 도노에서 펼쳐졌습니다. 인도, 박애,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 주적십자회, 도나시 적십자회, 도노아 각 사회구역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적십자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은 중국 적십자회에서 해마다 음력설 기간 진행하는 적십자 구호 활동입니다. 올해 주적십자회에서는 우리 조 4,500여 가구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위문하고 도합 112만원 6,100원의 자금과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도나시 적십자회는 도합 30여만원에 달하는 자금과 물품을 도나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가동식이 끝난 후 도나시 적십자회에서는 현장을 찾은 빈곤 가정에게 구제 물자를 발급했습니다. 안도현 만보진과 안도 첨기 공급 사슬 관리위원회사가 협력하는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대상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상은 안도현의 지역과 자원 우세에 입각해 총 5천만 원을 투입해 현대화한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스마트 물류와 전자상거래 운영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스마트 창고 저장을 핵심으로 전자상거래 운영을 엔진으로 전 과정 물류를 지탱으로 하는 삼위일체 모식으로 현지 기업이 물류 원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주고 현지 농특산물이 고능률적으로 유통되도록 추동합니다.

0: 대상이 운영되면 밭으로부터 식탁으로, 공장으로부터 사용자에게로의 공급사슬 통로를 한층 더 뚫어 장백산 지역의 양질 농특산물이 더욱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시장의 공급을 풍부히 하고 농산물 상행과 공급품 하행의 쌍방향의 원활한 소통을 실현하여 지역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이 대상은 연간 생산액 3천만 원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퍼펙트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0: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1: 내 때문에 예쁜 세상 친구들한테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성공을 할 수 있겠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방시은이 함께합니다.
1: 있는 찬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쉴 새 없이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눈썹과 속눈썹은 눈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보통 6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서 눈속으로 들어오르는 먼지 등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나오는 눈물과 또 기름이 이 먼지를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눈썹, 눈썹, 눈을 깜빡이는 것, 눈물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0: 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1: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가 모여 신경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 척추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형성하며 뇌막에 쌓여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명령기관이 있으며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등 모든 것이 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희원 친구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인간의 뇌는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요. 이 대뇌는 둥근 계란형으로 중앙에 세로로 깊은 흠이 있고 또 좌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주름으로 이루어진 이 대뇌는 운동과 지각에 대한 중추가 있습니다.

0: 네, 우리 친구들은 새는 왜서 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새가 날수 있는 원인은 체구가 작고 가벼우며 날개가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구조와 성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 생각에는 새는 깃털이 부드러워 공기의 힘을 잘 받아 날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저희들 방송 청취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는 체형이 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저항력을 줄일 수 있고 뼛속에 공기가 차 있어 몸무게도 아주 가벼우며 날개를 퍼덕일 때면 공기가 몸 아래에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면서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2: 새는 비행 근육이 무척 발달하였고 폐활량도 상당히 크답니다. 바로 이러한 신체 구조로 인해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0: 친구들, 그럼 새는 이빨이 없이 어떻게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그럼 현 친구 설명해 볼까요?
1: 새의 식도에는 팽창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선항이라고 하지요. 새가 먹는 음식물들은 잠시 선항에 저장되었다가 물에게 된후 유속의 산항에 들어갑니다.
0: 네, 산항에는 새가 평소에 삼켜두었던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음식물은 이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부서진 후 소화 흡수되고 있습니다. 새는 이빨이 없이도 음식물을 부스러 뚫을 수 있는 거네요. 친구들, 한 가지 재미나는 걸 함께 알아볼까요?
2: 뭔데요? 왜서 우리는 비뚤비뚤 걷는지 알고 있어요?
0: 글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리가 뒤뚱거리고 걷고 있네요. 오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습니다. 때문에 오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발 가운데 있게 되지요. 오리는 다리가

0: 네, 두 친구는 혹시 타조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1: 네, 저는 장춘 동물원에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저는 상해 야생 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 봤어요.
0: 네, 그래요. 그럼 타조는 왜서 날지 못하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1: 타조의 다리가 너무 길어서가 아닐까요?
0: 글쎄요. 다리가 길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랍니다. 타조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아주 작은 날개로는 근본 거대한 몸집을 받들어 올릴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조는 날수 없게 된 건데요. 타조는 비록 날지 못하지만 굵고 힘이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의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럼 수리개는 왜서 시력이 특별히 좋을까요?
1: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의 구조가 진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제가 알려드릴까요? 수리개가 시력이 좋은 것은 독특한 눈구조 때문이랍니다. 원래 수리개의 승마막에는 감광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들로 하여 물체를 분별하는
0: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바라지 않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박수 칠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합니다. 박수는 자신의 결과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한 박수인 것 같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친구들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를 떠나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고 그 노력에 대해 박수를 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0: 그래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박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0: 동굴연구원 디지털화 전시청에서 직원이 만불동 관음동굴의 현황과 복원한 이동판 3D 프린팅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령문석굴연구원 문물보관전시문헌자료센터 전시디지털과 장국봉 부과장은 조각상에 관한 모든 정보는 디지털 공간의 연구석으로 저장돼 예기치 못한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조각상이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큰 석각 예술의 보물고로서 령문석굴은 중화문명의 수천 년의 깊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지를 고찰하면서 습금형 정수기는 이런 중화문화의 보물들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존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남짓한 동안 령문석굴연구원은 주요 동굴에 대한 디지털화 채집을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고정밀도 디지털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이 340건의 소장탁군에 대한 디지털화 등록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조 디지털화 기술의 병목을 돌파하여 흩어진 문물 14점에 대한 신수 합의를 실현했습니다. 령문석굴연구원 당연의 속 2억을은 총속의 당부를 명기하고 령문석굴에 대한 과학기술 보호 기초연구, 선전과 전파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중화문화의 보물들이 영원히 전승되고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대국인 우리나라는 총 60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화유산은 41건, 자연유산은 15건, 문화와 자연복합유산은 4건입니다. 4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지방 모형문화유산 보호법규를 제정했으며 제4차 전국 문물보편조사를 가동하고 전국 국유박물관 소장 문물안전관리 조문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란 실무적 조치는 중화민족의 귀중한 유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장벽을 쌓습니다. 국가문물국 종책법교사 류대명 사장은 보호를 시종 선차적 과제로 삼고 단계별 분류별 보호체계를 적극 구축하며 문물보호 종합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유산이 영원히 보존되고 후세에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허조족 이마카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모형문화유산 명부에서 인류모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모형문화유산 명부 및 명록에 기재된 중국 항목은 이미 45건으로 늘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호 속에서 계승하고 활용 과정에 빛을 내게 해야 합니다. 현재 홍룡강성 동강시 모형문화와 자연유산이 대중생활에 융합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조성 동북부에 위치한 범종산은 희귀 멸종 위기종인 검금빛 원숭이와 법종산 존나무의 세계 유일한 소식지입니다. 또한 떼어난 산수 절정과 깊은 문화 조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탁월한 생태보호 성과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조 범종산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국 임효료 국장은 산 위에서는 간법을 실시해 관광 과부하 문제를 근절하고 원시 생태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 아래에서는 량질 생태 자원에 의존해 범종산 주변 지역의 생태 양로 종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의 모형문화유산, 문화관광을 지방의 기간 산업으로 키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고 보호와 발전을 병행하는 모식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1: 제18회 해협론단대회가 13일 함원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왕헌영 정협조석은 중국공산당 제20기 4차 산업회에서 15차 5기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으며 이는 양안관계 발전을 위해서 광활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양안 한가족 리념을 견지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와 대만 기업이 양안 교류와 협력, 융합과 발전에 대세에 가세하면서 대륙의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양안 동포와 양안 청년들이 중화민족, 중화문화, 위대한 조국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고 떳떳한 중국인으로서의 기계와 기상을 갖추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부주석 장영공은 축사에서 양안

0: 동포는 모두 중화민족이고 같은 뿌리를 가진 일맥상통의 한 가족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진정한 대만인은 떳떳한 중국인이기도 합니다. 两岸 교류 협력을 심화해 两岸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공동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기타 대만 동포 대표들도 자리로 발언했습니다. 대회 앞서 왕호영 정협주석이 론던에 참가한 대만 귀빈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1: 중국이민 항일 전쟁의 승리는 중국 현대사에서 외적 침입에 맞서 거둔 첫 번째 완전한 승리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버팀목 역할은 이 승리의 관거리였습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노송을 통해 오늘 그 가열처절했던 전화의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련영송 심양시 9.18 역사 박물관 광장 앞에는 거대한 기념비가 묵묵히 서 있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인력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군이 만주를 사변 다음 날 중국 공산당은 전국에 전보를 발송하여 전국인민, 군대, 정부가 단결해 민족통일 전선에 조롱송을 쌓고 일본 침략에 저항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시기 일본군은 중국 대지에서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화, 략탈, 살육, 강간 등 끔찍한 죄악을 소숨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강산은 부서졌지만 기계는 꺾이지 않았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망국론과 속전속 결론이 난무하던 1938년 모태똥은 연안의 도굴에서 지구전을 로남을 지필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속전속결이 불가능하고 항전은 지구전이 될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중국에 있다고 해 분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0: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전국 철도 부문이 운송한 여객이 동기 대비 5.7% 증가한 연예수로 19억 6,900만 명을 넘으면서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와 공공의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여객들에게 다양하고 고품질의 출행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객 800여 명이 탑승한 관광 전용 열차가 최근 섬서성 산시에서 출발해 롱해 철도를 따라 하서주랑, 우름치, 인영, 알타이, 카시카르 등지를 경유하는 왕복 운행을 실현하면서 탑승권 한 장으로 신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객 호염홍은 이 관광 열차는 시설이 구전하고 좌석도 편안해 체험감이 매우 좋았다고 터놓았습니다. 얼마 전 흥룡강선 2026년 첫 신강 관광열차인 룡강관광 은료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고령자 맞춤 개소를 마친 이 열차는 지금까지 이미 연휴수로 5,000명 이상의 고령 여객을 수송해 노년층 여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열차가 됐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할빈국 할빈철도문화관광회사 로사명 사장은 내몽골, 영하, 감숙, 신강지역의 성과 자치구를 경유하는 이 관광열차는 도낭막고굴, 명사산, 월아천, 신장, 천지, 사이림호 등 30여 개 유명 관광지를 이어놨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들어 철도 부문은 각지 문화관광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철도 관광 융합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운행 로선을 정교하게 설계해 참대곰 전용열차, 장강 삼각주의 별, 중원철도, 대하지, 남호 등 새로운 테마 관광열차를 운행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국 철도가 운행한 관광열차는 1,400편, 그중 관광전용열차가 705편, 관광전용코스열차가 695편이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고객센터 마케팅부 장도 부총감에 따르면 각지에서 열리는 경기대회, 전시회, 문예공연 일정에 맞춰 가수팬 전용열차, 스포츠팬 전용열차, 체험학습 전용 열차 등 맞춤형

0: 조문 예약 등 호재가 겹치면서 국내 소비시장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5월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지수는 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농촌 지역 전자상거래 물류수요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에 따르면 녹색 소비재의 향촌시장 진출, 농업 분야의 신질 생산력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역 지역의 소비 활력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농촌 택배망 건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에는 센터, 향에는 2급 배송역, 초래는 배송소를 건립하는 3단계 택배 물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면서 향촌 진흥과 소비 승격을 힘있게 떠밀었습니다. 공급면에서 5월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최충부 총경제사는 소비품 신구 교체 등 소비 촉진 정책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쇼핑 시즌에 집중 수요가 겹치면서 업종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고 전자상거래 물류 활성도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1: 단호절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 음식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무형 문화 기회가 문화 창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면서 시장의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상해 여러 식품 기업의 종합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남경로에 위치한 오랜 가게는 아침부터 고객들로 붐비었습니다. 가게 책임자 심효룡에 따르면 현재 종합 판매량이 매일 4,000개 내지 5,000개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새로 출시한 흑미팥죽 중지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강남 지역에서 초여름이면 성행하는 전통 특색 흑미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효룡에 따르면 특색 흑미밥은 모세나무잎으로 잡쌀을 하룻밤 담궜다가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팥죽을 넣으면 흑미 팥죽 중지가 완성됩니다. 올해 이 신제품은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회해로 위치한 또 다른 식업체는 중지잎으로 찹쌀을 감싸 만드는 전통 형식을 바꾸어 중지를 디저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은 초콜릿이고 속은 과일이나 파친 중지는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상해시민 풍열은 이처럼 중국과 서방 양식에 어우러진 중지는 처음 본다면서 새로운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절강 이어 국제상업무역성에서는 송나라 비단 등 전통 공예를 곁들인 단오절 문화창의 제품인 향랑과 오색줄 판매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몽단 경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가게는 구매 상들로 붐볐고 온라인 주문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소몽단은 고명의 한 고객이 이미 수차나 구매했다면서 처음 가져간 상품이 잘 팔리면서 상품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14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인 미사일과 통화했습니다. 쌍방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한 것과 14일로 예정된 전자 서명식의 환영을 표하고 이 중대한 진척이 지역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에 요조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국가안전위원회 나보얀 보조석이 13일 이란과 미국의 량례각서 내용에 따라 모든 상선이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호르무즈 협을 통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종익 강설이었습니다.
1: 올까지 기간 우리나라 수출입은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뛰어난 대외 무역 실적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제조업의 지구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 모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5.3% 증가한 20조 6,800억 원에 달해 증가폭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까지 우리나라 월간 수출입 규모는 연 3개월 동안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와 투자 흐름에 따른 산업 배치가 중국 대외 무역이 실적의 얘기를 뛰어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I 컴퓨팅 인프라 건설범이 중국 첨단 기술 제품 무역 성장을 기념하고 집, 컴퓨터 설비가 수출입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5월 중국 반도체 수출의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컴퓨터와 부속품 수출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 경제학

학자는 AI 산업 사슬이 첨단 기술 제품의 양방향 무역 활성화를 이끌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설비의 수출입 성장을 동시에 주동했다며 은행은 중국의 연간 대외무역 성장 예기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리시아 스타즈 일본은 중국의 수출 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녹색 에너지 장비와 AI 하드웨어 외신들은 시장 다원화 전략도 중국 대외 무역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부터 올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조 1,400억 원에 달해 역대 같은 기간 최초로 1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세안, 유럽 동맹,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인터내셔널 그룹 보고서는 무역 상대국 다원화가 단일 시장의 변동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신흥 시장의 지속적 확장이 중국 대외무역의 충격 저항력을 크게 높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냐 경제학자 제임스 히크 와티는 중국의 대외무역의 강력한 성장세는 다원화한 무역 파트너를 통해 글로벌 무역 회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 지역을 위해서 안정적 시장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경제무역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서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 중국은 글로벌 무역 회복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8조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입 성장폭은 21.5%를 기록하면서 연 3개월 동안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오세아니아 리뷰 웹사이트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 수입이 20%의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은 국내 산업 수요의 강력함과 소비 기반의 안정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남아 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 겸 말레이시아 일대일로위원회 비서장인 량지화는 아시안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양호한 흐름은 지역 내 무역, 투자와 산업 협력의 활성화를 직접 견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보여준 안정성과 지구력은 정밀하고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 통제 정책, 완비화한 산업 체계, 초대 규모 시장, 지속적인 고수준 대외 개방을 만들어낸 종합적 우세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전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남아프리카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은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최근 3년 만에 처음 금리를 인상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的
0: 시간입니다. 과학연구에서의 각종 형식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관리 방식의 구속으로부터 인재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시종 전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고 등용해야 합니다.

낙찰을 가해야 합니다. 일곱째, 시종 인재를 알아보고 아끼고 존경하고 등용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를 존중하고 인재를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가슴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애국정신, 혁신정신,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에 전진하는 실무정신, 명리를 지혜를 모아 난관을 돌파하는 단결협력의 협동정신, 기꺼이 디딤돌이 돼 후학들을 경비하고 이끌어주는 인재 양성 정신을 고양해 각 부류 인재들이 애국 분투의 뜻을 세우고 개척 혁신에 정진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상기의 8가지 내용은 우리나라 인재 사업 발전의 법칙성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는 데 기초해 제기한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로서 우리는 이를 시종 견지하며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덕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남아프리카 인프라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가운데 25개 국가의 참가업체 400여 개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 120여 개가 공정기계와 도관, 수력시설, 도로재료, 건축자재, 지능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성과는 많은 참관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동화 설비, 현지화 서비스와 맞춤형 방안은 31그룹 부스에서 전동 중카드, 전동 지게차와 신축할 지게차 등 설비가 초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건축과 물류, 창고 등 3대 분야

타건한 섬유그룹은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3.1해양중공업위원회사 국제마케팅경계에 따르면 산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과 교통운수체계가 비교적 성숙되고 시장발전 예비가 비교적 큰 남아프리카에서 연료 원가가 비교적 높아 전동화 설비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산업단지와 중심 창고 건설에 투자한 3.1그룹은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에 교육센터를 설치해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지 산업단지의 직원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여러 중국 기업에 따르면 설비 신뢰성, 운영 원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아프리카 시장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은 제품 품질, 서비스 체계와 맞춤형 능력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시장을 공급해서 수요에 따른 맞춤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명 제품의 경우 현지 시장의 규격, 사용 수명, 제품 품질 등에 대한 현재 요구에 따라 제품과 방안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와 현지 기후 환경, 전력 환경, 사용 장면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남아프리카의 수요를 반영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남아프리카 기초시설청 책임자 마미처 마세모라는 기초시설 분야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세계 선두적 지위에 놓여 있다며 남아프리카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 강대한 제조 능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유럽중앙은행이 11일 유로존 3대 관건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며 중동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가한 후 통화정책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첫 중요한 조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 전쟁의 지속 시간이 예기를 초과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 전도되면서 통화 팽창 압력을 높이고 유럽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당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전쟁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3월 예기와 비교할 때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예기를 상향 조정하고 경제성장 예기를 하향 조정해 올해와 내년 유로존 통화 예기를 각각 3%와 2.3%로 올해와 내년의 유로존 경제성장 예기를 각각 0.8%와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표했습니다. 라가르드는 충돌이 폭발한 이래 나타난 중대한 에너지 충격의 지속 시간이 이미 예전의 얘기를 초과했다고 표했습니다. 전쟁의 영향은 소비자의 신심을 약화시켰고 에너지 원가의 상승은 실제 수입을 침식하면서 단실 내 개인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로임 증가 얘기가 둔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타 도입품 구매 원가가 날로 증가하면서 판매 가격을 높일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핵심 동화 팽창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품과 상품, 서비스 가격을 통해 더 광범위한 분야로 전도될 유럽중앙은행이 5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중동 전쟁의 영향 때문에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세와 재정 압력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의 직접적 개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에너지 집약형 기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주민의 구매력에 지속적으로 영향 주면 간접적 피해가 현저하게 늘 것입니다. 그러나 베렌베그 은행 수석 경제학자 호르그 슈미디는 이번 금리 인상은 정책적 착오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한층 더 긴축하면 수요에 압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은행 수석 유럽 경제학

경제학자 마크 워렌은 이번 금리 인상은 새로운 에너지 충격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점차 미래 정책 긴축의 지속 시간과 강도로 옮겨질 것입니다. 네덜란드 상록그룹의 거시경제학자 카스텐 브레스키는 유럽중앙은행이 7월이나 9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정.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옌지

0: 중국광보朝鲜语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혼의 노래 준비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입니다.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이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황혼의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노래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자꽃, 음막꽃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고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고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네. 내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네. 보기엔 수수한 꽃이 나지만, 보기엔 수수한 꽃이 나지만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있다네. 마음속에 큰 사랑 품고 있다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는 1절과 같습니다. 아, 감자꽃 하얀 꽃. 아, 내 엄마의 꽃. 아, 엄마 얼굴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용정문화관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입니다. 아래는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음악꽃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아래는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2절의 후렴구 반복되는 부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1, 2절만 해보겠습니다.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음악꽃 함께하는 사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12차 직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매체 융합발전을 서둘러 추진하자. 2019년 1월 25일. 정보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신흥매체의 영향력도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8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있는데 그중 98.3%가 폰티즌입니다. 많은 간부와 대중, 특히 젊은이들은 가장 먼저 뉴스 클라이언트나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며 그들은 또 이를 통해 누구나 정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정보를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정보가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체 융합 발전을 추진 및 전매체 구축이 우리 앞에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우리가 매체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류 여론을 확대하고 강화해 전당 전국 인민이 단합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두개 백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정신적 힘과 여론적 지지를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1. 전매체 시대의 도전과 깊이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역사를 배워 알다시피 려시 춘추에는 요는 잘못을 가나는 간고를 두었고 수는 잘못을 비방하는 박목을 뒀다는 내용이 있는데 간고와 박목을 둔 것은 모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승과 오광은 봉기를 일으키기 전 명분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사람을 시켜 비단천의 주사로 진승왕이란 세 글자를 써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가 하면 여우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대초홍 진승왕을 외치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옛사람들도 여론의 역할을 발휘시킬 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으며 인터넷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장기 집권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없다고 나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현 시기 미디어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보도, 다차원적인 보도, 대중 참여 보도, 목표 효과가 뚜렷한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분야에서 정보가 넘쳐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다 정보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 생태, 매체 구도, 전파 방식의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언론 여론 사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전 사상 사업은 시대의 대세를 파악해 그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체의 융합 발전을 서둘러 추진해 주류 매체의 전파력, 선도력, 영향력, 공신력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심원을 그려 비상과 신념, 가치 이념, 도덕관념적으로 전체 인민을 굳게 단합시킴으로써 긍정 에너지를 더욱 강화하고 주선류를 한층 더 고양해야 합니다. 2. 매체 융합 발전의 추세와 상.

0: 상황으로 볼때 우리나라는 내체 융합 발전의 총체적인 우위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본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는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두 번째 명작, 바로 미국의 작가 헤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남는 것은 그것을 후세에게 다시 물려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비록 어부로 일생을 보낸 사람이지만 자신의 일에 만족을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을 했으며 최후까지 자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작가는 그 자신이 많은 전쟁을 겪는 등 어려움을 직접 체험을 하였고 그런 자신의 체험을 이 소설을 통하여 여기서 그들은 아바나 시장으로 운반할 냉장 트럭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것이었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물굽이 건너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날아다가 도르래기에다 매달거는 간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잘라내어 가죽을 벗기고 살은 소금에 절이기 위해 토막을 내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동풍이 불 때면 물굽이 건너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이쪽까지 건너곤 하였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조금 후에는 그마저도 잠잠해졌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둥 마는 둥 하였다. 테라스 식당은 바람도 없고 햇빛이 잘 들었으며 기분이 좋았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불렀다. 로인이 대답하였다. 그는 맥주잔을 손에 든 채로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나가서 레일 쓰실 정어리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그만둬라. 너는 가서 야구나 하렴. 아직까지는 나도 혼자서 너를 저을 수 있다.

있으니까. 그리고 로겔리오가 여다가 배를 산산조각 부술 뻔하지 않았겠니? 까딱하면 너도 죽을 뻔했다. 너 생각나니?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녀석이 꼬리로 야단법석을 치며 철썩거리고 쿵쿵거렸기 때문에 배에 창마귀가 부러지고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그 녀석을 내리쳤던 소리도 생각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뱃머리로 던져버렸는데 거기에는 젖은 낚싯줄 사리들이 있었어요. 큰 배가 흔들리고 할아버지가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몽둥이로 그놈을 내리치자 확 하고 풍겨오던 강렬한 피냄새며 모두가 생각나는데요. 정말 생각이 다 나는 거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나중에 해준 이야기를 듣고 옮기는 거냐? 할아버지하고 처음 타고 구해다 드려요? 미끼도 4개 정도는 구해다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쓰다 남은 게 있다. 소금에 절여서 통에 넣어두었지. 아니, 4개 모두 싱싱한 것으로 구해다 드릴게요. 그럼 하나만 가져오너라. 하고 로이는 말했다. 로이는 언제나 희망과 자신감을 버린 적이 없었다. 그것이 지금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희망과 더불어 자신감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두 개만 갖다 드릴게요. 소년이 고집을 부리듯 말했다. 그래, 그럼 두 개만 가져오너라. 하고 로이는 소년에게 못 이기겠다는 듯이 동의했다.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놀고는 싶은데 제대로 놀기에는 조금 마음이 또 내려앉고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잡념을 버리고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은 더 좋은 효과를 나에게 가져올 테니까요. 네, 놀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중간할 거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놀든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로는 잘 아는데 참 그게 안 되죠. 네, 기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도 좋지만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짧게 놀더라도 놀땐 시원하게, 편안하게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혜연 가수의 괜찮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를 혹시 잃지는 않으셨나요? 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를 굳이 꼭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통쾌해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문학작품 캐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조지 푸헬러의 캐치 2.2는 영어로 쓰인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자 블랙 코미디 중 하나입니다. 네, 1961년 출판된 평범하지 않는 이 소설에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불쾌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캐치 2.2는 불합리성의 문제와 초현실주의를 미국 문학의 주류로 만든 획기적인 저항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주인공 요사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탈리아 작은 섬 피아노사에 건설된 미국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비행 종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배원들에게 일정 수의 작전을 수행. 네, 그는 임관 첫날 컴퓨터 오류로 소령 자리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취사 장교 마일로 마인더바인더는 무자비한 암시장 신디케이트를 운영하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독일군과 거래해서 자기 부대에 폭탄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군의관 다네카는 서류 착오로 사망 처리된 후 아내는 물론 누구에게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릴 수 없습니다. 네, 캐치 2.2는 문맥상 단서나 경고 없이 갑자기 미래나 과거로 건너갑니다. 전쟁의 혼돈을 모방한 이런 장치는 독자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편 폭격기 비행대의 익살스러운 행동들로 이 소설은 배꼽 빠지게 우스운 희극이 되지만 상황은 비극으로 변합니다. 네, 블랙 코미디의 대가인 헬러는 진실을 무심한 듯 서서히 드러냅니다. 마침내 웃음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이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힐러 캐치 22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환에 팽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다룬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소설은 1900

네,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더라도, 혹은 만날 사람이 없더라도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움직이고,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운전을 할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작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뱉은 말들은 내가 주워 듣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담배처럼 끊기가 쉽지 않아서 욕을 달고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분노와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네, 도리어 일이 악화되는 거죠. 때로는 내 분노를 숨기고 웃어넘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내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정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과거의 기억으로 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 관계는 뭐 이기고 지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계절 같은 남자.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到底最后只是一个。
1: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纵横。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四清晨5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北京时间的7:32，欢迎锁定 FM 91.4延吉综合广播，收听了不起的上班路。大家好，我是主持人韩飞。上一个周末，不知道大家。